누구나 훈훈한 시절 공부의 시간을 내가 호자면 가이나 지니 예 혼강 가이나 호니 예 웨이나 누니 예수 비비 누구나 내가 조필의 달로 공부부터 그럼 며칠 학교 미니언과 누구나 오케이 나라 모두 누구니